오늘 뭐 실수는 없었었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작아지지 않은 영웅들을 품에 안고 집도 동통 빈 무대에 섰을 때

Benzema. 오늘 뭐 실수는 없었으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작아지지 않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 집도 동통 빈 무대에 섰을 때

복잡해지마 숨을 내쉰다 오늘 뭐 실수는 없었으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작아지지 않은 영웅들을 품에 안고 아직도 더운 텅 빈 무대에 섰을 때